게 중요버세 치 베지난 두줄기 왕기 군베 땡당 땡버 냠니 고자 첨부 중요나양 두럽 쪼개바 캄꾸진 자미야 투데 최기 도지 초기 질러제동 굽지 제주 갱엘로 두간 짜싱 제징 군베 앙알키 두주 소기 차수 짜수 제티 최기 자와 짜지 배신도 유바신 군베 낭땡키 차네 원기 구송 투데카 질러제동 굽지 나중 앞에 길로 떠좀 기슈 매버 규리유나양 군벤 두간 짜싱 투섬 네 땡기 쪼르 구루 쪼호르 숨탕 땡바 쪼호르 숨 투지 쳔보 영인 두바 투숨 상게라 녜웨 세진 게지 코르와 리진 게탕 긴루 초니 닝기 러주 대시 두바 거주 소지 구덴탕 신 사자 공매 띵자 군산 년다 자수라 난웨 탕가 가시에탕 숨기 땡 가 땡주르탕 린친 때르츠 닝메 주둠 사제 깜붐 자면 친지 숭붐탕 제 숭붐 소탕 투지 땡 천주 최대소 땡 숨 만두 슈유 바세 군바테 로레 최 기줍기 차수니 죽베 머니탕 듬베 체주 투주 게베 체 치루 구베 까제탕 제 뇌가라 참소 다리 세상 뒤주카 참에도 두바탕 신야내탕 가이제키 시숨기 차례양 추디 최기 차왈 야르덴투 나수의 여바 다대파르투 내신투주 유종 모두기 콘수 슬링 초시베 꼴 돌점슈나 슬링 초 변종기 나콘수 내신 슬링 초테니 변종기낭 내 소침보구 시 용수 차베 남초탕 탁숨초 당라윤초 마밤윤초 랑아초 하멸라초 양조윤초 슬링초 뱅군초 제기 테라 유바탕 초진 대다라 망초기 어균두 무딕침보구양 시 세수 유바세 텐데기 초태주 미심글 테베 땀규장 망부식 여바 대 그 미리기 랑중 캄첨보로 구구르탕 출루라 대매 랑중 지도기 초라와라 카촉베 뒤니 첨 개지식 힘바세 초진 대달레 슬링 초니 변종기 초진 앙니바 인라 초대닌 점링낭 망두 착베 강가르 디시 정규탕 변종 창당 토간기 개댑 흉사탕 딩두 뱅군 종탕 현재 종제기 대장수 차유바시 실링초 실루기 링제니 7레암 미터 듄주 듄이 유바탕 화장기 신제라 7레암 미터 니슈정이단 개술계 태신 체설 7레암 미터 시주점 유바탕 기신 초진태 지가균라 지리 투시마 스퀘어 푸트 제공 두개 십주 하점 여징 야초용외라 토세 치지 야나 미들 시동 앞자 숨주 여바탕 최딩 삽슈라 치지 야나 미들 숨주 소숨 개와 여바시 암의 두수 슬링 최지 야초 지리 주피암 스퀘어 푸트 티직점 신용 여바 시수 여바탕 대치수 남시기 주도 원기 추 티월 주르웨 초이 자균티 충두 침바탕 서법 주도 원기 초 기링탕 총원보 약동초 장고초 우루초 자구초 찌구초 여자초소 입소 민자웨 초중 가시에도 개발 해수양도 슬링초 책임니 토맨 참민윤배 빵리 발 생투 원장일 장신 당라 거의 수기 준비 멜롱 탕라 퍼바 더불 지도기 킬신 점주 타골기 원장 짜단기 케바탕 저주 표숨 초배 칼 구류 냠 가와나
노루 초종 제베 로반 남기 힌자징아 초와께 사시 임바 마세 현양 초대 녀호르투 샤와탕 짱라소베 리지 소자타 법이도 주심바탕 총어수 충중 깨나탕 팅리라 소베 답자지리 망부 가드용앙 가푸르제탕 깨제 몸시 자유기 미세기 초시장 임바세 칠로책동 국자 구주 고숨길로 자슝기 실링초 테르네베 충중 깨나 랑중 숨겹기 서구 선수 제주바탕 칠로니동 숨길로 계급 림베 랑중 숨겹기 쿠시에 배 내림도 빠르여바세 강다르 초내기 서구 대소 자치르 리게 소자탕 경외기 릭 내망 표숨 초바 식 여배 서구식 임바탕 학연도 점린토 중중 깨나 랑중 숨겹 제구기 산의 개치슈식 두양 교류바세 배기 나을낭년탕 유종으로 짓고 담주도 디시 슈스마신 표시카직 새로낭

0: nga jambu to ne kamyo nanggo ba yin kamyo kanda shiki yang zun ma yin bar changbo shekyu te sheda ke chenbo yin la larab chungna shen la sheshe to ne kamyo nanggyu te yakshu yin teta ma yin ba shen la kigen tabu mingto taba tang cikzu pechu tangwa tang kyakzin sheba namni nga ki marab ki chobe ta inbe tenam torgo so sumba yigi yarab chedang ni Lungagi chawa kang cheba tamje, hasa nanda tang, kunlong sangbu tone cheba shigla ser. Teyang, kunlong sangbu, shenla pen tagyang, jorwa ngemba gyurwa yina, tene marabki cheba shik tene min. Tele tode, shenla chato tang, shedang, tesem so, girdun kodu chuba tang, kunlong ngembe tone, shenla potuki chawa che ngembe lo, yidung miwa namni marabki cheba. Yigi marab ki choba yin, tenda sonza, anzu kebu genshin parsum sunda shik yinyang, lunga yisum ki gwane, tadu rangle genpa namla kuzidang yarab ki tone kamyo nanggo ba dang, chungwa namla nyepchoo dang tongchung miche bar, chamba dang zewe gwane pen da tuba chegwe. Kesi, mishikla kange treba, musu tongwa yina, rangi nyuba kangyo tene roba chegwe. Tedar mache ba, Shengi, Kangela, Kesu Tang, Gawa Gomne, Pembo Chung, Yambe, Lo Keba Ina, Teni, Yigi, Marabki, Chajushik Imbe, Shela, Nube, Samlo, Namya, Korju Gume. Ona, Tetabu, Yarab Sangju Te, Kel Chijung, Jizam Yin, Shena, Dowa Mi, Sodan Dawa, Shindu, Kel Chimbu Yin, Yarab Sangju Mena, Mide Halam, Michega Tang Dawa Yin, Maranzo, Dowa Mi, Jizo Nang, Digi Tang, Shide, Pakwe, Lingja Xiongwe Shizani, Yarab Sangju Sheba Terang Yin, Pena Mi Sodan Tena, Royimba Taram, Mila, Yarab Sangju Ki Tzi Meba Yina, Teni Mi Tesu Kekang, Mi Tsingi Hasanwa Tabu Yin, Yarab Sangju Sewa Teni, Zamling Dir Nebe, Mi Ritang, Rui, Pomo, Genshin, Choga, Chulukdang, Chugyu, Gekab, Lungzhen soki yewa mebar jizo changme nang ngebar du goba shigin. Yarab sangju yena rangshin niga la penba dan mizhe yang tuyanda denba shik yunggu yu. Rangyi la sangju ki lo dang dena. Jigir ki ledun kanda shigin ya drup lawa dang digi pusum chokwa yunggu yu. Yang pyoki kyawang sakya pendita kungwa genzhen chone sakya likshi ki tenju le. Sangbu chorik jube sung. Chöpa nyamna rigdön me, zenden tisang kewu ga tesek solwa sushik len, she sungba tar, jizo nang mide kanda yimi, ni mide yi rigla tagyu ke chenpo mayin par, zobo mide yi chöpa yagdula tagyu kel chenpo yinbe kor sungba yin. Gyabu rigdabu rig jizam tobe, mishik yin yang, mide yi chöpa yagpo meba yina, Jizo nang chetong so mijeba ma se, shengi ije kyang jegi ma re. Pena, tima shimbu yube zenden ki rigla kiwo tsame. Gawo dang mebo che kyang zenden ki shingde me la sek sarwe je la, zenden ki kechu te labe shing kyu me sowa tang dawe chetong meba gyurwa yin. Tenda sonza anzu rangi gyu la, yarab sangbu choba jagdab ngebartu nangwe. Yarab sangju te anzu gyula jagdang kandare shuna. Teni, mi genbe sangbu labja dang zamling ki chuluk rime ne sungbe shide dang trindab ki menga labja nam nying usu jangde ngosu lanle keldab chegu. Tenyang zowo rangyu marab ki lamdu minruwe tapshi chegoba maase. Tadu, mikbe yarab namla taguba terang in. Yarab sangju sewa teni, nima chikdang, yana tujenka sungzun shube nindang, choki so, nawa kibu chebe, tu chikbu mayin par, chuzu nishu zapsi ring, bezun chene drukko bayin. Kadu yine, rangi, semgyu la takje chene, shenben drupda tang, nunze pongsemgi, tapshi nginze tu drukdu chena, rimshin sangju te anzu gyu la jatu bayin. Tayang, Jino Khonsa, Kiamgun Chimbu Choki Kalup Nang, Yarab Sangju Te, Mengang Ne, Menju Che Te, Sem Sangbu Sogyu Me, Tom Ne, Sem Sangbu Nyobja Gyagyu Me, 테니 소수 삼로 따네 샘상부 교답 제구 송유 배나 라라 신기 약보당 팬도 제바 이나 데라 샘 가와당 라라 느벨레 제바 이나 데라 미가와 중에 배신 샘제신 담제경 대단다와 식송 냠바인 여럽 상주기 독초니 마럽기 쩨바대인 난수 마럽기 람두 침바이나 잠링디낭 시대당 링자소 용규레와 강야메바 자기레 지조 강도 내경 여럽기 샹지 메바나 마럽 샤다기 캥바이나 신나기 샘제당 직바 차규레 마럽기 내당 강여바테 란든 샤다 제네 케벤 두답당 체외 중화 니주 셰바 동래 제바 짜라 꾸바 녀주소 셴네 림심 미당 미바 세와테 라 두기레 미벤즈바레 세와테 라바이나 간즈 지조낭 시디세와 남야 용답메 덴다 윤드 샘상보 세와테 개첨보다 린단테베 모보시 임바 간즈 자메 셰그 진호 콘사 경괴초네 칼롭낭 야랍 갸여경 용타와다 마랍 지규경 망타바 송유 데르텐 난수 랑게 되나 신게 된체 초니자라 펜도 예베 야랍 상주데 랑규라 작답 예바르도 제고레 테니 소오 미비 야랍라 따고바 레 마랍라 따규 메토 야랍 상주 셰바 테니 게갑탄 미리 코네 소기 예와 메바 마세 미상 추부당 교제 상마라 고바 신인 믹세 키 라레 도와미 치소기 고티당 유롱기 뻬보 초바카기 겐지솔라 하장기 고고체와인 하인세나 고제당 뽐보라 여럽기 조바상보테 여바이나 미테 치소라 응슈 규 숨네 레가 강체경 셴벤 꿀롱상보토네 제발라 떼네 레드상마 둡둡기 예 대양 사갸 렉셰레 담바 뻬도 꾀규나 둔둑 바탕 디기톱 노부켈센 서르츠나 유조게시 케남도 셰 숨바타 여럽 상주당 덴베 미시 유규 뻬도 꾀바이나 뻬데 셴베 쩨셈기 꾀네 랑데 미망기 데데 둡톱에 탑라 쩨바르테 지조테 디기 둡톱바인 페나 노부 렘보체 간생기 쩨모르 꾀네 델 초바 제바 이나 유델 네모 축수소 신에 다시 등록용화 신호 도드나 상배슈라 자장탕 냄배제라 규동 제 빼여바 신 미 여럽 상주당 조 제나 랑라 자장탕 서규 통규소 중발 규라 자장소 통규 마중야 강해나 남양 홍기메바 세보인 델에 또데 마랍기 쪼바당 렌도 도나 지소당 미드바 중마 마세 게르덴 코나 체베 생기 토나라 미제바당 팀겔투 교네 타마 랑이라 녜둥 포바소 용기 예베 마랍 타시기 쪼바 땐도 뽕웨 탑라 쯩구 야랍 상주님 최기 깨자짬 멤버 최케 랭켄다 최케 밀랭게 상마라 팬도 예베 강 톱톱기 상부 차벌 준비 답시 예버난고 투지체
1: 돌링 피슝 텔럽 지표기 다오 핀조라네 초디나 외 여러 상주 지고 담주식 센터 버시 표시카 세로낭

생계 남수 단다 표시가 센트부시 대단 첩지 가장 지원 논딩 칸에 드린지 벽을 내림 차다 내려 쉬우스 바인 먼저 내림 센 아워 때 투지시 슈유당 생이 갸 투지를 슈인